0: 지금 콜 앞에 익스 세일을 기다려.
1: 30
0: pop. 51 cases, gonna be 3846. And shall use 31 to the original 1020, whether that's or to compliance 1020.